0: 그런
1: 게 사장님.
2: 회복이 잘 된 것 같군.
1: 걱정해 주신 덕분에 완치했습니다.
2: 첩보대는 다시 편성했어. 박대위가 자네 대신 임시 임무를 맡고 있어.
3: 저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2: 이번 전투에 사단이 피해가 너무 커. 그래서 일단 재정비하고 있어. 현재는 삼천강 옥강 지역에 후방안전을 맡고 있어.
3: 이 일대는 원래 북괴 점령지역 아닙니까?
1: 그리고 주민들도 대부분 반동분자에 공산당이랑 내통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 맞아. 이 빨치산 새끼들 소탕시키려고 부대를 몇 번 보냈지만 완전히 제거 못했어. 그리고 연합군 사령부의 말이 앞으로도 큰 공습이 있을 거라고. 근데 후방이 불안하기 짝이 없어.
1: 제게 맡겨만 주십시오. 아예 빨치산 싹을 잘라버리겠습니다.
2: 좋아. 그러면 필요한 거 있으면 보고 올리고 내가 뭐든 지원해 줄 거야.
4: 수상실! 입장! 报告科长 全连集合完毕 请指示
1: 小心
4: 是 全连都有 小心
5: 同志们 大家都知道 金哲同志生前保留了一张从人民画报剪下来的孤儿院的小朋友的照片，就是这张。李班长。 从现在开始， 这张照片由一班长保管，同志们想去看的就找一班长归队。 这件事在金哲同志生前我们就已经上报了志愿军政治部， 志愿军政治部非常重视，通过关系找到了这个孤儿院，并转达了金哲同志对这些孩子们的特别关切。今天我这里收到了一封信和一张照片，大家看，就是这张。 照片里就是金哲同志剪下来的画报里那个孤儿院的小朋友，他们专门拍了送给金哲同志的。这里面呢还有每一位小朋友画的自己的自画像，这些自画像表明了他们所有人的志向。 有要当解放军的，有要当医生的，还有要开着拖拉机当新社会农民的。最重要的是在这里面还有孤儿院的老师代表小朋友写给金哲同志的信。

0: 대장님, 부르셨습니까?
1: 박 대위, 이민군 군복 여시벌이랑 병점복 좀 챙겨와.
0: 네, 알겠습니다.
1: 그리고 소련 무기도.
0: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찾아오겠습니다.
1: 가봐.

0: 인민군 동지,
1: 수고 많습니다. 아, 저는 여기 알렌디 이장 저가라고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이장 동지. 저는 특별파견부대 최대장이요. 이건 증명서요. 우리는 북쪽에서부터 이곳에 유격대를 찾으러 왔소. 좀 연계 좀 할 수 있어?
1: 아, 네. 아, 일단 우리 마을로 들어가 쉬시죠.
2: 됐어. 어차피 우리 금방 갈 거요. 혹시 이 마을에 노동당 당원은 없어? 도당이 지시를 전해야 하오.
1: 없는데요. 인민군 따라 다 갔죠.
2: 가족들은? 인민군이나 노동당 가족들도 우리에게 중요하오.
1: 두 가족은 있는데요.
2: 그들을 불러주시라. 위선을 대신해 위로라도 전해야겠소.
1: 네, 바로 불러오겠습니다. 네.
3: 好，今天的会议就到这儿吧，大家各自去准备一下，晚上在指定的地点集合出发。
4: 是。
3: 徐仓，你带着张同志去吃个饭休息一下。
5: 好。

0: 물어보시려는 겁니까? 저희 집안은 몇 대째 대구에 살고 있어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1: 야, 너 소속 어디야?
0: 옥강도 경비대입니다.
2: 옥강도 경비대.

0: 어쩐지 이렇게 말랐다 했어. 지방 부대는 음식이 제대로 안 나와?
1: 고기를 자주 못 먹을 뿐이지 괜찮습니다.
2: 어, 같은 체형이도 근육이 될 수 있어? 나 적을 때려 눕을 수나 있겠나?
1: 어? 뒤에 따라오는 부대도 우리 사람입니까? 대현님! 대현님 죄송합니다.
2: 묻는 말에나 대답하지 못하냐?
1: 죄송합니다.
3: 장난이야 장난.
0: 너 괜찮아?
2: 나요 같은
4: 분. 저희! Let's go!
2: 동네 동네. 이거 뭐 가냐?
1: 우와!
2: 살 좀 지게 해줄게.
1: 감사합니다. 여자친구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2: 됐어. 나 간다.
1: 안녕히 가십시오.
5: 아이고. 제사장님, 제 2소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6: 왜 이제서야 온 거야?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걱정이잖아.
5: 오늘 홍성리를 정리하고 시간이 남길래 신우동도 정리 마쳤습니다. 내일 옥강이만 정리하면 끝입니다.
6: 정리정은 어때?
5: 두 마을에서 빨갱이를 모두 17명 처단했습니다. 더 이상 감히 빨치산과 연락할 주민은 없을 겁니다.
6: 잘했어. 듣기로는 옥강이 주민들은 전부 다 북괴 지지자들이라고 하는데.
5: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6: 그럼 마을 정체를 쓸어버려야 할지도 모르겠군. 내일은 내가 대관들을 데리고 옥강리에 갈 테니까 자네 잘 쉬도록 해.
5: 네, 알겠습니다.

0: 에이 재구.
1: 네.
0: 저기 몰래 숨어 들어왔다고 선부에서 그러던데 이상한 거 없었어?
1: 없습니다.
0: 침투를 막기 위해 암구호를 박았어.
2: 그래, 진행관. 그래, 저러면 고래 보고 재면 파생의 매주들이 우리 못된 자리자.
3: 이제 하나 더 去看看。穆队长，你带着部队继续前进，到前面一米处隐蔽等待。
2: 是，
3: 跟
2: 这边，科长。

0: 암구호
1: 하다 회담
0: 양파 어디 소속입니까?
1: 미군 수색대입니다. 우리 조원님께서 여기 보조선을 통과한 부대가 있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0: 있었습니다. 대략 수십 명 정도의 인원이었습니다.
1: 진학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0: 제가 교대하자마자였으니 아마 한 시간 정도 됐을 겁니다.
2: Dozens passed by about an hour ago.
3: Okay, let's go and check them out.
1: 빨리 길을 비켜 통과시켜 주십시오.
0: 네.

0: 사진이나 많이 다 내고 갔습니다.
1: 그거 인사관에 가서 물어봐. 사실 나도 보기에도 달라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어. 어이없어.
2: 야, 너 이름 뭐야?
0: 박선호입니다.
2: 선호. 내가 증명해줘.
1: 돌아가서 인사관 오늘하고
2: 극장을 볼 거야.
0: 화내지 마십시오. 얼핏 박선호 닮는데 자시 볼선호 닮았습니다.
2: 아, 빨리 열어.
0: 안녕히 가십시오.
2: 그래, 간다.

0: 다 세워. 안쪽까지 차량통행 가능합니다.
1: 옥강리까지 한 2km 남았습니다.
2: 모두 차에서 내려서 걸어간다. 마을 근처에 도착하면 도로를 피하고 숲을 통과해서 마을을 보호해야 한다.
0: 예, 알겠습니다.
3: 전원 하차! 로봇을 진단한다!

0: 당신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빨리 들어오셔. 아니, 갑자기 왜 돌아오신 거예요?
1: 마침 여기는 지나가다 참이었어. 지원관 통지도도 인대산에 도착해서 내가 먼저 요격대 상황 알아보러 온 거요.
0: 아직 식사 전이시죠? 가서 밥 차려올게요.
1: 아니, 그게보다 우선 박아바이한테 얘기해서 지원관 통지도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대접해야겠어.
0: 알겠습니다. 애들이 많이 보고 싶죠?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셔서 애들이 많이 그리워해요.
1: 나도 많이 보고 싶으라 그래.

0: 아무래도 이 마을 김새가 이상해. 전쟁 시기라 레신년이 부족해서 하루 두 개도 겨우 먹을 텐데 왜 이렇게 이런 시간에 마을 주민들이 밥을 지는 거지?
1: 혹시 빨치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마을에서는 군인을 보지 못했단 말이야. 아니면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2: 어제 받은 정보로는 적군의 침투 부대가 전범 방어선을 넘어 잠입했다고 했는데, 설마 종군을 맞이하는 건가?
1: 그렇게 빨리 올 수는 없습니다. 오는 길에 수많은 검문소랑 봉쇄선이 깔려있고 특히 삼천강을 건너는 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북측 빨치산인 게 분명합니다.
0: 종군을 무섭게 보지 마. 놈들은 항상 모두 예산을 뒤엎는 부분에 제일 중요한 건 이 놈들이 여기에 왜 왔냐는 거야.
1: 그럼 지원 요청합니까?
0: 아니야. 일단 상황부터 파악하자. 군우편을 있는 사서대에 연락해서 마을 주민들이 대체 뭐 하는지 엄밀히 관찰하라고 전해.
1: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0: 대장동지.
1: 우강에 가서 물어봤는데 지원군들이 이미 머지않은 곳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2: 잘 됐어. 지원군 동지들 찾으러 갑시다.

0: 음식을 누구한테 주려는 거지? 지금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데 박대회 당장 이서대에게 은폐하고 길을 더 주라고 해. 저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 아 그리고 사서대에게 당장 이쪽으로 오라고 하고 동시에 사단에 두 개 준회를 요청해. 저 사람들이 가져간 음식이라니 만만치 않다.
1: 예, 알겠습니다. 은폐, 은폐.
0: 가자.
1: 네.
2: 이봐게, 그 장군님과 주용군들이 인천 올 것 같네.
3: 그건 군사 비밀이나 저도 잘 모릅니다.
2: 그렇지. 지원군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여기로 오질 않지.
4: 바발, 어. 아들을 보고 싶죠? 아들을 부대로 이끌고 돌아오길 바라시죠? 아,
2: 그 자네도 그 남편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4: 빨리 가자.
5: 민지야, 빨리 니라! 늦으면 지원군 동무들이 식사 마치겠어!
6: 우리 어머니 밥 하는 게 너무 느려.
7: 다들 조심하시나요?

0: 전돌이 기다리고 있어. 거기서 적군을 발견했대. 가자 빨리. 야 가서 잡아. 잡아.
1: 야 이겼어. 이겼어.
2: 아 대만들 드디어 막은요. 안정하게 도착한 것만으로도 다행히 힘냈다. 지금의 동지들은 장국대인데 아주머니는 탓당이나 없으면 됐다.
3: 어머니, 리즈만의 몰이 치고 나면 제가 전장 세적을 담당드렸습니다.
4: 예. 공세 많이는 필요 없고 한동이면요, 한동.
0: 또 눌려! 러시아문을 안 쉬어마.
2: 누군 죽고 내놔.
0: 이 팔장!
2: 또!
0: 팔그는 바라오시안 다이너 허밍인데!
2: 자!
3: 我们两个要把手机
0: 告诉孟连长，我马上组织后撤。等我们撤到小高地附近的开阔地，就让火力排开火，封锁住敌人的退路。二排从敌人侧面冲下来，跟我们一起反击消灭敌人。
5: 是，
0: 一排
6: 走，
0: 后撤。
6: 是。
7: 连长，我们得撤出去了。
8: 双击内，我们得中枪。
7: 혹시함정아니겠습니까？전방은허우벌판입니다。
8: 전이라 해도 어쩔 수 없어. 놓치면 안 돼. 지원을 때까지 달라붙어.
7: 예, 알겠습니다.
9: 대장님, 사수대 왔습니다. 두 아이도 잡았습니다.
8: 좋아. 두 아이를 데려와. 너희들은 이 소대와 함께 공격하고 가서 왼쪽 전방 부지를 점령해.
9: 네, 알겠습니다.
8: 봐봐.
9: 따라와.

0: 대장님, 어떻게 할까요? 전명과 좌측은 다 적군입니다. 측은 골짜기인데 후퇴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적들이 이미 포를 배치해놨어. 후퇴해도 사람은 일이 없어.
2: 그럼 뭡니까? 여기서 다 죽자 말씀이십니까?
3: 누가 죽으라고 그래?
1: 여기서 시간을 끌어. 나한테 방법이 있어. 그리고 제 옆으로 도착할 거야.